0: 도쿄 프로치 에어 서울 701 메인테이닝 플라이 레벨 150 인포메이션 마이크
1: 에어 서울 701 도쿄 드론 엑스펙사이드 스즈르 런웨이 34 라이터 드론 크리아르 비어스 1 프랑고 라이버 나리타 TNA 19 9 4주
0: Expect IDS Zulu Runway 34 Right Approach Clear the Sun Tango Rival 2NH2 942 Air Sol 701
2: Tokyo Approach Nice 727 Descending by Level 240 Information November
1: Channel 1727 Tokyo Approach Runway 34 Right Clear the Route of Tango Rival Additional Maintenance Flight Level 150
2: Runway use 34 right, clear for Rutas Tango arrival, descend maintain by level 150, China East 727.
1: Air Hong Kong 322, fly heading 190, Texas to Timmy, additional maintain 9000.
3: Heading 190, additional maintain 9000, Air Hong Kong 322.

0: 야마카 A6 디펜디아 스타트 1000000.
1: 도쿄 아프로치
2: Confirm United 230 knots and then descent to 10000.
3: Okay, right here, 90 Connie 206.
2: United 33 confirm slow 230 knots and then descent to 10000.
1: Reducing 250.

0: 뭐 언제 날 그거 리자 다이렉트 노아 사이먼트 앤 와만 사이먼트
1: Direct Norma, descend maintain 11,000, only for 9904.
0: Orifon, 8476, traffic, 10, for drop, 6 miles, signing to car to west, at 3,000, point 327, Taiwan,
2: 15. Taiwan, 8476.

0: 그 프로젝트나 원저로이 나우 클럽에서
1: 아스테로이드 라자 리지몬 나베이션 다 테미 스크리아 도 와이드 줄루 랑 스리포 라이트 아포
0: 라이트 다이렉트 테미 클리어 다이렉트 줄루 런이 스리포 라이트 하시나 원저로이
2: Clear
1: birth, APC 313, confirm Venus restriction. APC 313, Venus restriction is cancelled.
2: All Venus restriction cancelled, APC 313.

0: 오렌지 라이너 234, 리퀴어드 디렉스 픽스.
1: 픽스 앤에서 픽스, 오렌지 라이너 234.
0: 제판미의 69이나 63, 레스트링 34, 리즈브 노멀 레이트 오브 디센스.
2: 리즈브 노멀 레이트 오브 디센스, 상 레스트링 34, 제판미의 69이나 63.
0: 제판미의 69이나 6, 리즈브 나비게이션 디렉트 테미스, 메인텐 5,000, 안티오 테미스, 트레더 파이레스 2, 라웨이 34, 라이트 아프로치.
2: 조나베이션 디렉트 테미스 메이킹 5,000 단지 테미스 트래퍼 알레스 드라마 3,4 라이트 업로드 바이 6,9,6.